0: 실감 닿나 겁놈 낭이 내랑나 뭐 컬몽이고 뭐지 엉마의 건나 르장수보에 다내지 안티에 야나랑바의 크롬가
1: 야구시 구다마치
2: 모과관 구다마치 나사 뜨과 즈미와 가치 뜨과 무리와
3: 나로스보 티리토 몽과 푸마 르마관이 아큰나나 가치로시 몽과 리비나나가레 아머니 인도과 리소마 아차닝과 달로 화마모 베마 나나가레 이세마니 토드세리 아크 이코스 나나고다니 니치사제 구만다니당아 티치나나가레 미니